병아리 개똥 집박이 기러기 큰 무리 제비 갈매기 화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 솔새 검은머리 무술대새 팔색 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삼계개리 택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설계참의 엄독수